0: 스무도가 싹 다져놈 인테나미 다스카나 자가 동디 다스가 이바 아우농지 정말미 강아 야리아디 정로 광아 당하루아 다스 다정로 얼바 저기 신드리와래야 강아부 망아시 아키야마 베트롤링도 강아부 메신즈 다스 다나디 아야점 다시는 사가 리고자 도 지도하기 승아도 걸다도 스 강아 당사가 다스망지 도터들 나로마든나 아요바 아우 안나농지 락록어 드나지 카 대착랑 카 드슬린 다스 다스망지 아보 망마동야야 점농지아이바 망마동오 롱곰나 용츠농지 대스망지 민 대스부지 무칭다마종 알리닥 동랑바 에다마종아시 아다나이츠바 렘망대청 렘망농지 미신스즈바 그치바 서스베이신스 다지드나보 롱런 땅하 미신스닥
1: 이바
0: 이런지양 어우즈바 다시 농아지 땅아 민데 쯔부자고 사가이바 푸도마방지부아지 다승망즈 무징데 사시야 리방하방 뜬나 기승 아야점농 다승망가 월 아이당시 뜨면은 다는라이 니송폼농 아라 미스시바디 마마다 아사다바당 나닝진디 스베이정신 올라 아마이 다시 아노 미스샤 미스샤 보주고 뜬하던지 다스마지 꽈꽈다 아스 녹진비 밤에 미셔 다스아디 다스 그런 주고 안오 뜬하지 아이당지 성동 뚫로 아스 성모동나 이땀 뚫로지 뻥다 뜬하 대성도 못 훌른디야 라우닥즈라 메이나 해 라우닥즈 사가 그자마리 다들 성만지가 뜨면은 뜨는 라이 뜬하던 你送金币吧，买金币啊！但是那只 miss 下，啥个等老当爱的，但 horror movie 啊买过呀。但是等那就当爱的吧，这个除了四百个门那母亲都安暖你大个吧的。但是让等那去看不，人家那没安你大个的事儿，但是忘记都弄卡可不，幼儿门大个，等那大去看那自个大的事儿，啥个玛丽娜心啊？但是等那阿婆老哥的，一等等什么子都没能你，要么就没事想我，他根本不从来没看啥的，哎呀，这么弄就是忙不动那边同志了。但是阿里忙没生活当，等那忙不动那边弄，而且阿里都不过人嘛有点热闹，这把生多。但是如果等那把肉把鸡，他弄忙不动那边同，但是阿里都不过人嘛，如果阿姐还那不当，还那什，他还当是我当客人。说话的事儿，出过的那真的哦。但是这个胳膊，而且磕得当。谁懂？阿爸一猜，一把太阳吧。他白乌鸡下，东宫那边弄一磕得的。他一头木子，姐姐得上忙子卡，我吃大头了吧？那个实验吧，他们弄西人吧？而且乌家那头我们住这边过去，乌家那东宫把他给当去，他上忙子当然了，但是。那个转了弄事儿，我来忙我，我来把嘛接的，我来的那天上当，一把得什么子天气啊，就是吧，啊是各自的，我当当然也没办法，可是哎个各自不能，啊如果啊是各自刚当，怎的嘛，我弄那不能摆个去，没事的，他可不我。阿些嘛，就是要带东西的，但是他们种农本儿农这些，可能当个子母农嘛，就，这子母他等等家给当，哎呀，是的吧？生死啊，这些力啊，他根据这阿里嘛，但是种个阿肉东坡，就可把儿媳等帮啊，把要带东西的东西，就可各自一当，我弄那本儿，而且就没事的哒。各地当不上去，各部各门儿，各自也各地当不上等级，是啥不了找准备儿？但是等来用自己我就更加开放嘛，你那个么子？各自也各部是跟外发生的呐，但是就我弄，是的，但如啥个，我将来点他们真的啊，就是用啊，三二米八日时的啷个么子啊，是吧？我当刚刚没人啊，录音嘛，没事的吧？给。不是给侬儿，各地侬儿活动，而且一些干部都路亲上那些同儿活动，但而且阿家就各自阿孙子生呐，点他们今天二人嘛，一那把家给一把去同到这儿，但各自就提了个人买。

이파야 아카시바니 목국종 FM밴 프리퀀시 녹랑카 0.29 메가헤르츠 농 성동을 마방 부자코 미니트 스마동 바던 클레미 아스녹타나 보바 트랜스미션 라부컬 아세 라디오 앙아라 작당이 니공당 다종 살람 아베너 동화 경호 제 라디오 성동담 다자가 야마이승아 마트닥서 부자코 미니트 스마봉원농 아츠나오시농 아키 드츠토부 카나담바 앙아시츠 Pungwakunong, the Zerdim Sindong, Mary Bat Angashitsa, Pungwaku Minit Simmernong, Asana Usang, Aser Sindong Palalatam, Kuhimaning Yokpa Angashitsa, Trokakunong, Local Talent Sindong, Trokaku Minit Mitsinong, Radio Talk Ka Angashitsa, Trokaku Minit Mitser Bungunong, Demiok Dupkin Sindong Angashitsa, Trokaku Minit Lirnong, Aluimer Ula Sindong, Denadaku Minit Ternong, Nagami sasa English uchinongosang, kuyumaning yokpa angashitsa, Dunadaku minute summer nong, ICC Women's D20 Cricket World Cup asayaba yokpa angashitsa, Tiaku minute lirbungonong, delining yokpa usang, Hindi uchinong angashitsa, Tukuaku nong, manini, delining yokpa usang, English uchinong angashitsa, Tukuaku minute churbungo nongi tenzaka, ICC Women's D20 Cricket World Cup asayaba tatandashi yokpa angashitsa. Tangnung akyongwa zhe radio sunongdam yamachalitsa.